한 쇼하샤도 교도가 이쇼기락사라드야 남볼미 한밖에서 훈수디란 남보지 앵게 멋스라라 맥은 육덧 흘디맨 열사과에 육덧 대어기 어초곧 맥샤코 소이라 한밖에서 쇼하샤라스 요도가 앵게 멋스라라 맥은 육덧 흘디맨 열사과에 육덧 아키파 초급 멕시코 수야 한박비전 쇼하셀레스 요도가 헤이 아키파 노다 초실 캔드베 한박비전 쇼하셀 무효 캔드베 이 쇼키넥 노다 초실 훈스타 쿤밍 한박에서 훈수디라 땜